0: 저를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하구나, 아니.
0: 헤이!
2: 鬼子在上面，咱们在下边，英雄会用武之地。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，等着鬼子把地道一阶一阶全挖完了，但有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。
3: 怎么办？
2: 走，绕灶口看看去。